0: 여리버 따모 당가산에 아촐라슬라베 예레레 웨라시에 미소코 바라텔레 Nama moraha vose ko unta pele. Lele le we ibi le erke hova la wanoha.
1: Yeah.

사망해 사망해 야 달라 사비가 마피아 달라 마시카 사비가 알레사타 야 달리 로스마다 사망나 봄소플라 나 파이쇼플라스 얘네가 알레사타 사달리 로스마다